하이맨 로스로 가. 31 East Calumet, Florida, East Sacramento, Highway No. 2, 531 East Calumet.